기분 좀 도루미 봐봤니? 여태까지 더웠군 사람이 누를 가와 갔었니? 더발산 바짝 엎어리 누를 곳곳이. 파서 파우께로 파서 삼모 들어오게 구릉 또또라기 땡 그랗던 망그라큰 파구릉한 나나라큰 원어트인 파사 비난그링하큰 분나위 소파타칼란 ngayunaken bandaran ingkang langkung ageng. Senajan